0: 아주
1: 아르가이 베타겔
0: 어스트럭 저기 비너저우 거스
1: Jump,
0: but you fell on my yard. I didn't get cave.